0: 快上啊！快快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！快上 司令，
1: 都解决了？
0: 解决了，一个没逃掉。
1: 告诉兄弟们，不投降的杀。
0: 好，知道了。
1: 怎么样了，
2: 司令？外面的全解决了，剩下这个家伙怎么办？
3: 这狗日的欺负我们不是一年两年了，以我的意思，拉出去砍了，
4: 推出去，全给也砍了。
5: 是，
1: 慢着。韦尔虎，老子问你，降还是不降？
2: 孟司令，我们投降。哎，我们投降。
1: 那好，降我就欢迎你。把枪还给他。
4: 你
1: 给他。